0: 아멘 돼요.
1: 아멘.
0: 아멘.
2: 아멘.
3: 아멘.
1: 아멘. 아멘. 아멘. 아멘. 아멘. 아멘.
0: 아멘. 아멘. 아멘.
3: 아멘. 아멘.
1: 아멘. 에서. 멘디시아네.
0: 헤르마나. 바이 아멘, 헤르마나 케냐. Que Dios me la bendiga y me la guarde.
1: 아멘. Y así culminamos el segmento Me la canta y se la complazco en HCH Radio, las 6 de la tarde con 28 minutos.